0: 빵짱 예비촌.
1: 대도시 가구, 살인 사파이즈, 스쿨 슈플라이즈, 반가운 그 가미 서브라이.
0: 빵짱 예비촌.
1: 뭐다 무필요한 임포트 밀로칸 끝방은 바가이 싹갈로와까.
0: 빵짱 예비촌.
1: 바라서 가는 빵 맞죠? 빵 섹시 바라서 광고 각 바라서 베이비.
0: 빵짱 예비촌.
1: 마이 망가 바닥 루나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
2: Choy, may antipara ka na nga may grado?
3: Daw ka bata pa malansi mo mag-antipara nga malabo na gidaw?
2: Tsakto kagi Choy, malabo na nga mangin kami. Amo na, siya pasuksukon ko antipara para makita niya kung ano ko siya kapalangga.
4: It's throwback all the way. All the way. In an all-flashback Sunday.
5: MOR Classics.
6: All our music.
5: MOR Classics.
4: 4 decades of the biggest Pinoy chart busters. And the greatest international trailblazers. Get ready for a load full of retro.
7: Manila sound.
8: Disco.
7: Novelty.
8: Jukebox.
7: Standard.
8: Ballad.
7: Folk.
8: Country.
7: Rock.
4: From the year 2000.
5: MOR.
4: Classic. The 90s.
5: The
4: 80s.
5: The
4: 80s. To the groovy 70s.
5: 70s.
9: MOR.
5: Classic.
10: Remember this golden classic.
4: Every Sunday, 3 a.m. to 7 p.m.
11: With an extra serving.
4: 9 p.m. to 12 midnight. MOR Classics.
5: Classics.
10: Playing the hits of yesteryear just for you.
4: On MOR.
5: My only radio.

0: 빵짱이 미촌.
1: 내도술 가구, 살인 사파, 엔젤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건강 및 서브라이.
0: 빵짱이 미촌.
1: 모두 무필요한 임포트 밀로판, 건강한 바가이 석가루워커.
0: 빵짱이 미촌.
1: 빨아서 가는 빵 맞춰 빵 섹시 빨아서 광고 갓 빨아서 베이비
0: 빵짱이 미촌.
1: 마이 먹어 벨라 그루나 프레스카 강일라 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
2: 초이 babakal ko pala si Mo Choi isang bulong na pampalaway.
3: Ano? Bulong na pampalaway?
2: Oo, Choi. Painom ko sa bigo ko ah. Para hindi na siya pagrusunadahan sa ibang nga babae.
4: Chat sa FB? Check! Midnight snack? Check! More sa magdamag? Check na check!
5: Easy!

0: 빵짱 예비촌.
1: 대표 생각으로 살인 사파이즈 스쿨 슈플라이스 빵가운 건강이 스마라이
0: 빵짱 예비촌.
1: 무덤 필리언 임포르테 로컬 건강한 빵가이 사칼로와카
0: 빵짱 예비촌.
1: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 바라사 베이비
0: 빵짱 예비촌.
1: 이 망가 발라클론 나 프레스카 한일라바스 고카스 24 호라스.
2: Choy Choy! Basi, pwede ko na kabakal si mo Spider-Man?
3: Anon mo si Spider-Man?
2: Basi, tuwod siya, mangin amazing man amon nga love life sang miga ko.
4: This is your MOR safety tip. When you enter a room for the first time, take a few seconds to look around. Quietly identify to exits a door, a hallway, or even a window that could be a safe way out during an emergency. In situations like that, every second counts. And if someone seems to be watching you too closely, make brief eye contact. It shows you're aware of your surroundings and it lowers the chance of being targeted. Stay alert. Stay prepared. Smart safety starts with awareness.